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강력한 25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잇따랐습니다. 22일은 넓은 범위에서 맑을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계속해서 토사재해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강우량은 832mm로 평년의 9월 한 달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의 영향으로 21일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는 토사 붕괴가 잇따라 50대 한 명과 60대 한 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2층 주택의 1층 부분에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60대 요코야마 준코 씨가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 남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요코스카시의 2층 주택에도 절벽으로부터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70대 부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토사가 떠밀려와 20대와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바현의 소데가우라에서는 도로로 떠밀려온 토사를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장비와 함께 대나무 숲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혼슈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 토사재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1: 다카이치 일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 밤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일상은 21일부터 나흘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밤 11시경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갖는 일반 토의 연설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 법의 지배 중시, 그리고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아래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AI 등의 기술 혁신에 따른 과제에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확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유엔 및 여러 나라와의 연대 협력을 거듭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현지 시간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인식을 조율하려는 생각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세계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충실히 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AI 분야와 올해 11월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무역 마찰의 휴전 등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타이완 관련 문제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미 한 3개국 외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3명은 일본 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뉴욕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개국의 단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으로 협력을 거듭해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재해 구호,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책 관련 지원을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차세대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조선과 관해서는 즉각적인 납치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세 관련 대응을 논의해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중국과 관련된 재반 과제 등을 두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일미 동맹의 더 한 층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해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 2명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한시라도 빠른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의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요코타 씨와 이즈카 씨는 현지 시간 9월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나 의원 등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다카이치 수상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외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누나 메구미는 61세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북조선과 마주 앉을 정상회담이 있으면 일본의 최우선 상황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내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돼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직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큰 외교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우리가 가장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가 20일 이란 중앙사령부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재개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고 경고하며 강력 견제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21일 NHK 인터뷰에 응해 올림픽이 항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회 본연의 형태를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강태윤,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
4: 하이.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은 유키さんと どこで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은 유키さんと どこで 왔다노?
4: 베트남です.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 をしますか? 하이킹 をしたり 온센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 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0: 하다의 탈의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5: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강력한 25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잇따랐습니다. 22일은 넓은 범위에서 맑을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계속해서 토사재해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강우량은 832mm로 평년의 9월 한 달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의 영향으로 21일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는 토사 붕괴가 잇따라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2층 주택의 1층 부분에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60대 요코야마 준코씨가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 남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요코스카시의 2층 주택에도 절벽으로부터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70대 부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토사가 떠밀려와 20대와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바현의 소데가우라에서는 도로로 떠밀려온 토사를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장비와 함께 대나무 숲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혼슈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 토사재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1: 다카이치 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 밤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상은 21일부터 나흘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밤 11시경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갖는 일반 토의 연설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 법의 지배 중시, 그리고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래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AI 등의 기술 혁신에 따른 과제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확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유엔 및 여러 나라와의 연대 협력을 거듭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현지 시간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인식을 조율하려는 생각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세계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충실히 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AI 분야와 올해 11월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무역 마찰의 휴전 등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타이완 관련 문제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미한 3개국 외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3명은 일본 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뉴욕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개국의 단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으로 협력을 거듭해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재해 구호,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책 관련 지원을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차세대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조선과 관해서는 즉각적인 납치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 원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세 관련 대응을 논의해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중국과 관련된 재반 과제 등을 두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일미 동맹의 더 한 층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 2명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한시라도 빠른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의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요코타 씨와 이즈카 씨는 현지 시간 9월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나 의원 등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다카이치 수상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외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누나 메구미는 61세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북조선과 마주앉을 정상회담이 있으면 일본의 최우선 상황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내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돼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직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큰 외교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우리가 가장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가 20일 이란 중앙사령부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이 군사 행동을 재개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고 경고하며 강력 견제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21일 NHK 인터뷰에 응해 올림픽이 항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회 본연의 형태를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강태윤,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왔다노?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 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3: 베트남데스.
0: 베트남요.
3: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 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3: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3: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4: 美味しそう。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2: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4: そうだったの。
2: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3: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온천에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오스타리, 온천에 하이타리 시타이데스.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오스타리
0: 는
7: 하이킹을 오스르.
0: 하이킹을 하다의 타리형이고요.
7: 온천에 하이타리
0: 는
7: 온천에 하이르.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타리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0: 하다의 타리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타리형은
7: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맛있어!
0: 맛있어!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강력한 25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잇따랐습니다. 22일은 넓은 범위에서 맑을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계속해서 토사재해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강우량은 832mm로 평년의 9월 한 달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의 영향으로 21일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는 토사 붕괴가 잇따라 50대 한 명과 60대 한 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2층 주택의 1층 부분에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60대 요코야마 준코 씨가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 남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요코스카시의 2층 주택에도 절벽으로부터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70대 부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토사가 떠밀려와 20대와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바현의 소데가우라에서는 도로로 떠밀려온 토사를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장비와 함께 대나무 숲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혼슈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 토사재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1: 다카이치 일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 밤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일상은 21일부터 나흘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밤 11시경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갖는 일반 토의 연설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 법의 지배 중시, 그리고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아래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AI 등의 기술 혁신에 따른 과제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확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유엔 및 여러 나라와의 연대 협력을 거듭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현지 시간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인식을 조율하려는 생각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세계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충실히 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AI 분야와 올해 11월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무역 마찰의 휴전 등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타이완 관련 문제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미 한 3개국 외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3명은 일본 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뉴욕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개국의 단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으로 협력을 거듭해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재해 구호,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책 관련 지원을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차세대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조선과 관해서는 즉각적인 납치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 원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세 관련 대응을 논의해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중국과 관련된 재반 과제 등을 두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일미 동맹의 더 한 층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 두 명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한시라도 빠른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의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요코타 씨와 이즈카 씨는 현지 시간 9월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나 의원 등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다카이치 수상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외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누나 메구미는 61세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북조선과 마주앉을 정상회담이 있으면 일본의 최우선 상황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내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돼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직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큰 외교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우리가 가장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가 20일 이란 중앙사령부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재개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고 경고하며 강력 견제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21일 NHK 인터뷰에 응해 올림픽이 항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회 본연의 형태를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강태윤,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쇼학교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 데스.
0: 베트남요.
4: 쇼학교에 보란티아 오시마시타.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은 ゆうき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이쇼니 우타타리 오도타리 시마시다.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하이킹을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하이킹을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을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7: 泳いだり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7: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8: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강력한 25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잇따랐습니다. 22일은 넓은 범위에서 맑을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계속해서 토사재해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강우량은 832mm로 평년의 9월 한 달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의 영향으로 21일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는 토사 붕괴가 잇따라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2층 주택의 1층 부분에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60대 요코야마 준코 씨가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 남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요코스카시의 2층 주택에도 절벽으로부터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70대 부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토사가 떠밀려와 20대와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바현의 소데가우라에서는 도로로 떠밀려온 토사를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장비와 함께 대나무 숲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혼슈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 토사재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1: 다카이치 일상이 유엔총회 참석차 21일 밤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일상은 21일부터 나흘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밤 11시경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갖는 일반 토의 연설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 법의 지배 중시, 그리고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래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AI 등의 기술 혁신에 따른 과제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확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유엔 및 여러 나라와의 연대 협력을 거듭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현지 시간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인식을 조율하려는 생각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세계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충실히 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AI 분야와 올해 11월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무역 마찰의 휴전 등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타이완 관련 문제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미 한 3개국 외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3명은 일본 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뉴욕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개국의 단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으로 협력을 거듭해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재해 구호,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책 관련 지원을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차세대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조선과 관해서는 즉각적인 납치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 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 원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세 관련 대응을 논의해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중국과 관련된 재반 과제 등을 두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일미 동맹의 더 한 층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 2명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한시라도 빠른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의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요코타 씨와 이즈카 씨는 현지 시간 9월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나 의원 등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다카이치 수상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외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누나 메구미는 61세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북조선과 마주앉을 정상회담이 있으면 일본의 최우선 상황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내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돼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직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큰 외교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우리가 가장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가 20일 이란 중앙사령부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이 군사 행동을 재개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고 경고하며 강력 견제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21일 NHK 인터뷰에 응해 올림픽이 항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회 본연의 형태를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강태윤,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은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でございます。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은 ゆうきさんと どこで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은 ゆうきさんと どこで 왔다노?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 보란티아 をしました.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하이킹을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7: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7: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カイト의식문화소개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강력한 25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잇따랐습니다. 22일은 넓은 범위에서 맑을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계속해서 토사재해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강우량은 832mm로 평년의 9월 한 달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의 영향으로 21일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는 토사 붕괴가 잇따라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2층 주택의 1층 부분에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60대 요코야마 준코 씨가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 남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요코스카시의 2층 주택에도 절벽으로부터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70대 부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토사가 떠밀려와 20대와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바현의 소데가우라에서는 도로로 떠밀려온 토사를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장비와 함께 대나무 숲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혼슈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 토사재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1: 다카이치 일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 밤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일상은 21일부터 나흘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밤 11시경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갖는 일반 토의 연설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 법의 지배 중시, 그리고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래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AI 등의 기술 혁신에 따른 과제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확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유엔 및 여러 나라와의 연대 협력을 거듭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현지 시간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인식을 조율하라는 생각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세계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충실히 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AI 분야와 올해 11월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무역 마찰의 휴전 등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타이완 관련 문제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미 한 3개국 외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3명은 일본 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뉴욕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개국의 단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으로 협력을 거듭해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재해 구호,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책 관련 지원을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차세대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조선과 관해서는 즉각적인 납치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 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 원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세 관련 대응을 논의해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중국과 관련된 재반 과제 등을 두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일미 동맹의 더 한 층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 2명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한시라도 빠른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의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요코타 씨와 이즈카 씨는 현지 시간 9월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나 의원 등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다카이치 수상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외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누나 메구미는 61세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북조선과 마주앉을 정상회담이 있으면 일본의 최우선 상황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내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돼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직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큰 외교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우리가 가장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가 20일 이란 중앙사령부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재개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고 경고하며 강력 견제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21일 NHK 인터뷰에 응해 올림픽이 항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회 본연의 형태를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강태윤,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그 말을 듣고 미아는
1: そうだったの.
2: 그랬구나.
0: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3: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2: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0: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2: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4: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2: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3: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2: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2: 같이,
5: 歌ったり는
2: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2: 어미가
5: たり가
2: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2: 또 춤을 추다,
5: 踊る의
2: 어미가
5: たり가
2: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2: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2: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0: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2: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2: 붙인 거죠.
0: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2: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2: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0: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で는
2: 홋카이도에서,
5: 何をしますか?
2: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をしたり는 하이킹을する.
2: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5: 온천に入ったり는 온천に入る.
2: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2: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たり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2: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買い物をする。する。
2: 하다의 たり형은
5: したり입니다.
2: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海で泳ぐ。
2: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5: 泳いだり。泳いだり。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강력한 25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잇따랐습니다. 22일은 넓은 범위에서 맑을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계속해서 토사재해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강우량은 832mm로 평년의 9월 한 달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의 영향으로 21일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는 토사 붕괴가 잇따라 50대 한 명과 60대 한 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2층 주택의 1층 부분에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60대 요코야마 준코 씨가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 남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요코스카시의 2층 주택에도 절벽으로부터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70대 부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토사가 떠밀려와 20대와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바현의 소데가우라에서는 도로로 떠밀려온 토사를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장비와 함께 대나무 숲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혼슈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 토사재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1: 다카이치 시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 밤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시상은 21일부터 나흘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밤 11시경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유엔 총회에서 처음 갖는 일반 토의 연설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 법의 지배 중시, 그리고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래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AI 등의 기술 혁신에 따른 과제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확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유엔 및 여러 나라와의 연대 협력을 거듭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현지 시간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인식을 조율하려는 생각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세계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충실히 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AI 분야와 올해 11월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무역 마찰의 휴전 등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타이완 관련 문제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미 한 3개국 외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3명은 일본 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뉴욕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개국의 단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으로 협력을 거듭해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재해 구호,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책 관련 지원을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차세대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조선과 관해서는 즉각적인 납치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 원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세 관련 대응을 논의해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중국과 관련된 재반 과제 등을 두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일미 동맹의 더 한 층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 2명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한시라도 빠른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의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요코타 씨와 이즈카 씨는 현지 시간 9월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나 의원 등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다카이치 수상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외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누나 메구미는 61세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북조선과 마주앉을 정상회담이 있으면 일본의 최우선 상황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내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돼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직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큰 외교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우리가 가장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가 20일 이란 중앙사령부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재개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고 경고하며 강력 견제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21일 NHK 인터뷰에 응해 올림픽이 항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회 본연의 형태를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강태윤,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왔다노?
4: 베트남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저머니파르페를들고나왔습니다。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0: メロンパルペ입니다。
1: 그걸본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먹으면서미아가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씨하고어디에서만났어?
1: 탐이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자원봉사를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했어요.
1: 그말을듣고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탐이말합니다。
4: はい。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ユキ씨를만나고싶어요。
1: 탐은ユキ하고같이아이들과함께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하면서아주즐거웠나봅니다。
0: 탐이ユキ하고다시만날수있었으면좋겠네요。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5: 美味しそう。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중요표현은같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배우면전에한일이나앞으로할일등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6: 一緒に
0: 는같이，
6: 歌ったり
0: 는노래를부르다，
6: 歌う
0: 의어미가
6: ったり
0: 가된형태입니다。
6: 踊ったり
0: 또춤을추다
6: 踊る
0: 의어미가
6: たり
0: 가된거죠
6: しました
0: 는했어요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여러행위중에서몇가지를예를들어말할때는동사의
6: たり
0: 형태를사용합니다동사의たり는태형의어미태를たり로바꾸면되죠
1: 오늘의중요표현에서는탐과유키가베트남에서여러가지같이한것중에서노래를부른것과춤을춘것두가지를예로들어서우따따리오도따리라고한것이군요
0: 그렇죠과거에한일이니까뒤에했어요
6: しました
0: 를붙인거죠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우따따리오도따리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앞으로홋카이도에가려는관광객이여러가지하고싶은것을얘기하는대화를들어보세요。
7: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7: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뭘할거예요
6: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8: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7: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8: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8: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8: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8: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8: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8: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8: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탈의형은
8: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8: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8: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맛있어!
8: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8: 맛있어!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8: 맛있어!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8: 맛있어!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강력한 25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잇따랐습니다. 22일은 넓은 범위에서 맑을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계속해서 토사재해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강우량은 832mm로 평년의 9월 한 달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의 영향으로 21일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는 토사 붕괴가 잇따라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2층 주택의 1층 부분에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60대 요코야마 준코 씨가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 남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요코스카시의 2층 주택에도 절벽으로부터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70대 부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토사가 떠밀려와 20대와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바현의 소데가우라에서는 도로로 떠밀려온 토사를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장비와 함께 대나무 숲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혼슈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 토사재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1: 다카이치 상이 유엔총회 참석차 21일 밤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상은 21일부터 나흘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밤 11시경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유엔총회에서 처음 갖는 일반 토의 연설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 법의 지배 중시, 그리고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래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AI 등의 기술 혁신에 따른 과제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확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유엔 및 여러 나라와의 연대 협력을 거듭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현지 시간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인식을 조율하려는 생각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세계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충실히 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AI 분야와 올해 11월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무역 마찰의 휴전 등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타이완 관련 문제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미 한 3개국 외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3명은 일본 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뉴욕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개국의 단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으로 협력을 거듭해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재해 구호,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책 관련 지원을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차세대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조선과 관해서는 즉각적인 납치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의 협력 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 원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세 관련 대응을 논의해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중국과 관련된 재반 과제 등을 두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일미 동맹의 더 한 층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 2명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한시라도 빠른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의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요코타 씨와 이즈카 씨는 현지 시간 9월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나 의원 등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다카이치 수상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외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누나 메구미는 61세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북조선과 마주앉을 정상회담이 있으면 일본의 최우선 상황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내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돼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직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큰 외교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우리가 가장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가 20일 이란 중앙사령부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재개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고 경고하며 강력 견제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21일 NHK 인터뷰에 응해 올림픽이 항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회 본연의 형태를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강태윤,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아타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아타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탈의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5: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 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 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맛있어.
2: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베트남 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3: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2: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2: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2: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2: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美味しそう。
2: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2: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一緒に는
0: 같이,
4: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4: 歌う의
0: 어미가
4: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4: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4: 踊る의
0: 어미가
4: たり가
0: 된 거죠.
4: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4: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て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4: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5: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4: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4: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5: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4: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4: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4: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4: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4: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4: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다리형은
4: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4: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4: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 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 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맛있어!
4: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4: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4: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강력한 25 태풍 두지안의 영향으로 간토와 이즈제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토사재해와 하천범람이 잇따랐습니다. 22일은 넓은 범위에서 맑을 전망이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계속해서 토사재해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즈 오시마의 48시간 강우량은 832mm로 평년의 9월 한 달 강우량의 2.4배 이상을 기록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의 영향으로 21일 가나가와현과 지바현에서는 토사 붕괴가 잇따라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사망했으며 4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서는 2층 주택의 1층 부분에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60대 요코야마 준코 씨가 연락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 남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요코스카시의 2층 주택에도 절벽으로부터 토사가 떠밀려와 거주 중이던 70대 부부가 연락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우라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으로 토사가 떠밀려와 20대와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또 지바현의 소데가우라에서는 도로로 떠밀려온 토사를 중장비를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중장비와 함께 대나무 숲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태풍은 혼슈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어 토사재해에 엄중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1: 다카이치 일상이 유엔총회 참석차 21일 밤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카이치 일상은 21일부터 나흘간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밤 11시경 정부 전용기로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다카이치 수상은 수상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취임 후 유엔총회에서 처음 갖는 일반 토의 연설에 대해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기후변화 대책의 중요성, 법의 지배 중시, 그리고 유엔 개혁의 필요성 등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래 에너지를 비롯한 공급망 강화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AI 등의 기술 혁신에 따른 과제 관련 대응 등에 대해 일본이 확고하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결의를 표명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최종 조율 중이라면서 유엔 및 여러 나라와의 연대 협력을 거듭 확인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현지 시간 2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해 인식을 조율하려는 생각입니다.
0: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25일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양 정상은 세계의 중요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양 정상이 반년 안에 상호 방문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충실히 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적절히 관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AI 분야와 올해 11월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무역 마찰의 휴전 등 경제 무역 분야의 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 외에 타이완 관련 문제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1: 일미 한 3개국 외상이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통해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모태기 외상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3명은 일본 시간 22일 새벽 유엔 총회가 개최 중인 뉴욕에서 회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3개국의 단결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구체적으로 협력을 거듭해갈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재해 구호,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 대책 관련 지원을 추진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했으며 차세대형 원자로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조선과 관해서는 즉각적인 납치 문제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협력해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하고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 원인 사이버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정세 관련 대응을 논의해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하는 동시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모태기 외상은 루비오 장관과 중국과 관련된 재반 과제 등을 두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일미 동맹의 더 한 층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외상은 ICC 국제형사재판소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북조선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 2명이 미국 정부 관계자 등에게 한시라도 빠른 피해자의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동생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한 살 때의 어머니 다구치 야에코 씨가 납치된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요코타 씨와 이즈카 씨는 현지 시간 9월 2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나 의원 등에게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간 중에는 미국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다카이치 수상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외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코타 타쿠야 씨는 출발 전 하네다 공항에서 누나 메구미는 61세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다며 미국이 북조선과 마주앉을 정상회담이 있으면 일본의 최우선 상황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내가 한 살 때 어머니가 납치돼 4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아직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큰 외교 일정이 겹치는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게 돼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우리가 가장 요청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해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미디어가 20일 이란 중앙사령부의 성명이라면서 미국이 군사 행동을 재개했을 경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다고 경고하며 강력 견제했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코번트리 위원장이 21일 NHK 인터뷰에 응해 올림픽이 항상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대회 본연의 형태를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강태윤,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2: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산토 도코 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 씨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은 유키산토 どこ で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で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온천에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다리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다리형은
5: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